0: 하지만
1: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아마 같은 출시들을 또다시 반복하겠지요.
0: 그래도 괜찮아요.
1: 전부 다 내가 원했던 거예요.
2: 이 모든 게 다 내가 원했던 거라고.